0: Vakıf Leasing finans raporunu sundu.
1: Ateş, tüm koyun bu yaş.
2: Ay onun bu paçavuşu ne?
3: Uluslararası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Seul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원입니다.
5: Kucuk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이네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울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yarın 20'de Apare'de.
6: Güvenilir yatırımın adresi GCM Yatırım.com.tr sunar.

0: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1: 하나 좀 더 켜.
2: 레이넬리를 구타할 için 싸대지 12 사태 올한 서울 폴리스 마르케즈 튬 임칸들은 뭐 오페라시온 için 세퍼베 레달. The Negotiation 여름 20대 아파레달.

0: Arka Portföy'ün sunduğu Paranın Yönü devam edecek.
1: Muhirken Bacay.
2: Tüm koyun bu yaş.
3: Ay onu bu paça ne?
4: Uluslararası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5: Seul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원입니다.
6: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4: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
5: 나 찾아봐주세요.
6: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5: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6: 하나 좀 더 키워보자.
4: 레인일리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0: Tera Portföy'ün sunduğu Paranın Yönü devam ediyor.

0: 맞아, 씨.
1: 된 거야, 뭐야, 씨.
2: 아, 오늘 빨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뭐, 뭐, 뭐, 수조 örgütü ve rehin adına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파치온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소간의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 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을 kurtarmak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Yarın 20'de Apare'de.

0: 가져야 씨.
1: 된 거야 뭐야 씨.
2: 아유 오늘 굿발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5: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3: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